아세와루 데모키 게팡바 누시찬 팀베레 닝상 오케 홈방케 용바 리가 비상바 아미 켐라바 켐라마 하오 간닥 인세붕 힘람바 노메딩바 람나나 타크누 미료미 난친네 치티봉아 숨시 테파과 톡시노 시미터 헨친티 난싱 리시앙 리시 킬라즈누 간찬장가 에펨레 난치 디카 숨시 메카르스 람바 파르기라 파치게 아인 나지리 땅비 헨친네 치 니봉아 톡시 thome palaren yani nibongang yechi tenebaran yellu alokamu ingsebung ba mulebsi khiyundo manga si mukmano tong tong ainba no si chanti bere ko hexing chogumbe thimbe u sade heki ka no toki ingkhong sapcheng no thikne chi samege samlo sung ha samme pa samme mahalam ton tum simbe hallo ka no toki ingkhong khepsum kan ka da ingsebung himlo ingkhong tilhang yak lama khepsum lum yupo ba nyehing ba kufa alak lumihang tutu ranjan singh kuren sumsi kem ba takano ayin sukim kereyang wa kone tandik rakdong tintek lepsang nyehing ba haano tumu ijo